0: 이 나팔이가 씨.
1: 나팔이 번호.
0: 와.
2: 네.
1: 나팔이 씨.
0: 자. 이분 내가 마이.
1: 마이.
0: 마이.
1: 아슬이나.
0: 내가 마이. 저기.
1: 아무래도 일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0: 나 빨리 가시.
1: 나 우리 분노.
0: 와.
2: 네.
1: 나 빨리 가시.
0: 자. 이 분장 마이.
1: 마이.
0: 마이.
1: 아주 있나.
0: 저런 마이. 저리.
1: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